내버리라 해서 일을 하세요. 나 뭐 일을 했지요. 아까 무슨 문제요. 알라온 세번을 풀어라. 나 너 바밤이 애지요. 무슨 소지 잡지 마. 아빠니 우리 보고 내 말이 우리 보고 나 너 뭐 왜 내가 어때 수로 어찌하고 풀어라 내 너 마음이 안 먹지 않도록 진시한 두 배로 어찌하고 내 바보스 염이 우리 보고 진시한 것 같아.